하소바드 강보 인해 주수 노인 빼마냐 보 간조 슈족 냐보다 바오니 바모 슈족바드 강보 주수 노인 시디 냐보 놀라 때다 군 용서 인해 주수 노인 홍 냐보 대다 시디 홍 냐보 최경 속닝 바 소바드 강보 주수 노인 어야 이제 엄마 홍배자 고로 빼마 시디 홍 엄아 홍이 규제 숨기 소 다 이제 다 규제 숨 네 넘버 Linye number, one passi gambo in the Omahong sum tinache to sun no in ye. Bazar nipple, do running, do ding, passi gambo in the to sun no in ye. That is Ganju tenu nip passi timber, gambo tinas to sun no in. Guru nipple, then one banning, clear niki saw, one passi, gudebang, didn't bat nime. Pema, Uba yoga niki saw, Uba yoga passi gambo in the to sun no in ye. Sidi, ma anu niki saw. Sidi nature, ma anu ati, zilla anu batni. Huni, Zochin Adi Yogi saw in ye. Huni, Zochin book, cheap as you come to Suno in ye. Is there Oma Hung Bezagurbema City Hung? Oma Hungi Duxum like you Tibatanya. Oma Hung, yes, is Macreno Chiki, Rankta, Deshani, Shedang Timusumku, Lancha, Sisawanen ye. It kita, Kriaxi, Chikansang Lancha Sacritum. Deshachiki Tinaxi, the Tati Tempechaperna Utnishe Koini, Umaya Koini Samogning. Uting is it happens so much, it was she come for that, Jessia, some of them. KCA, Migri, Nasia, Migri, Dono Mamma, Gosobat Campo, she devot make him away, she does that eating it. Oh, yes, she damaged it in Beijing and murdered them. She could greet you murdered. Is it against sick Tamo Yakoso, Terre Yakoso, or Minani Shetri Yakoso, Rankit Mono, Minankit Motomo, also it was Campo, she could devastate her dinner, see, why I heard them. 시당 옆으로 이 바탕 나발 무릎 님 맞춰서 미끄러워 콘지든 뭐 어제 시당 님 뭐 대체 시당 뒤모 옆으로 이 바지 리윈 고비 예외 결 마디요 지금 내내 가서 오도야 지금 고모트 송도 쓰고지 이 뒤모 님 뭐 어제 지금 어제 옆보다 이 바지 그 크리악스 대체 제가 뒤모 세 크리악스 지금 나다 란자 마티 사크리든 뭐 이치 란자 바지 강보 딱디 님이 배자로 영어 지금 시당 뒤보 바지 강보 딱디 Guru Yawachi, Najer, Lego Bachigam for Ducting. Pema Yawachi, Deshakda, Lancha Bachigam for Ducting. Sidi Yawachi, Pradok, Chilancha Bachigam Ducting. Hung Yawachi, Yamong, do not do some loss of a gum or Dumuk, Dibu Bachigam for Chick Ducting. Taiji, Bezaguru Grinoina, Lancha Ducting Bachim. Tanana Shuso Bachigam for Chick Yimbo, Sangye. She gave a ringa loss of a Shito Yimbo.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파한 데 미수 명소 튀대대. 매자른 여고 지금 디자인 멜락 지금 내버바시 강보 튀대대. 무로니 그노 지금 신제닝 승복 내버바트 강보 튀대대. 빼마니 그노 지금 출러닝 룰라 지금 내버바시 강보 대대. 시디니 그노 지금 내진닝 지금 왕단 내버바시 강보 지금 대대. 훈니 그노 지금 사닝 사다 내버 용소 지금 대대. 오마홍 배자 그룹에 마시디. 오마홍에 지기다 퍼로 친죽 죽니 퍼로 친바 죽 판년 바치 대강보 이게 답대디 배자는 영어 지기 시위기 레 용서 죽대디 구루인 약간 지기 지 개박 레 용서 죽대디 시원이 개박이야 다 바치 안 먹어요 시원이는 내 돈 딕딕 오마 바치 대강보 뭘 모노지대디 이 바치 란자 바치 강보 딱대디 영어 시와 레 약간 딱 란자 다이네 드바다 유 바치 제니던 불 이지 이기 신호기 시원이 뭐 하이니 지 시우 바치 딤보 다 구루 약간 지기스는 개벨에 죽니네 개벨에 약간 지기스니네 랑 쇼 조요그닝 균올롱제

이담 시조라서 용서 공급지 탑디. 구루니 그러는 치기 릭진라밍 으로 병소 탑디. 뺨마니 그러는 치기 칼로 출경 으로 병소 탑디. 시디니 으로 치기 초당 투몽 으로입니다. 초원이나 상지 고방 치신이 등. 투몽이나 답변은 시와 레게 야육니. 시계 왕자니 시와 개바 왕자보 레게스 변화 최고가 됐다 역시 시약고스라니 이바지 무릎바지 강보 탑대디 얘는 송나네 홍기 지상모를 말해도 홍여고다 르노치기 지상모디랑 게 세마 지상모디가 본거를 병소 탑대디 다시 이제 엄마원 배적으로 배마시디 홍 엄마홍 얘대 이지말 르노치기다 슈타시다 나당어서 실고슴부 내고슴부 이제 슈타치다 신감모다 제가 음악 개당치지 포와테 모소야야 当 Adam Ishibur, Lama Yi Pepe, Lama Yi Denishi, Porte Benyadamber, Porte Mosoy, Bezagur Ringanjitch, Porte Mosum, Bezagur Dungil Mankas, Porte Mos. Bain Yenabin Ozum, Nanyun, Omahungi, Demishing and Pony, Omahung, that demish Bezagrin, Omahung, Sharkosraim, Udbas, Chotanagrin Memonovis. One of Omahung Yakrinochiki, Nubichiki, Sinoine, Demishing and Pony, Demikumbo, Chukundus of such a year, Ransi, you see Rangachu in. 포니까지 포안이고 오자고 열다 랑 깨게디니 뽀게디니 맞다 만드시니 뽀게디니 다 깨게디니 어 배자랑이 그래놓지게 셔총은 벌값이 신감 도지선 벌 신감지 그 잡니 이제 이제 그 조조인 다 구루니 그래놓지게 로저 빨든 잡이 신감 른지르 하소 나님의 그 잡니 이제 그냥 깨게 조조인 빼만이 그래놓지게 높죠 대화진 신감지 선이 고바미님의 저 그 잡니 이제 또 그 조조인 시디니 그래놓지게 장쇼 레럽 신감 제다대야 개조조인 홍예 그러노치기 의초 요매 신감 요매베 신감 우리 부자리기 하소 신감 제다다 개조조인 예나네 이자부 포와야 모소이 어마홍 배자그룹에 마시디고 어마홍기 꾸숨 릭진토 예 다대 우선 말대 릭진크 이따 톱동바지니 릭진 고방 톱동바지인 부 어마홍예 그러노치기 꾸숨 릭진토 보니 제 배자리예 그러노치기 살란예베 릭진토 구루니 그러노치기 슬라모베 릭진토 뱀만이 그러는지 차게침 버리진 거만 타고 CD니 흥기 드 버리진 타고 흥기 넘버 멤버 버리진 타고 이따 리진 넘버 10 거만 탑당 빠지니 엄마 혼 배자 그룹에 만 CD 흥 배자 그룹 렌직 줘봐이 델라 숙지 점링 내디 충 예나니다 다 배자 그룹 그린 깜디 그린 파는 치기 이제 주 너무 있나 점링 수렁 프리크락디 예나니 이제 점링에서 니메라 못 동니 점링 수렁 치 프리크락디니 진짜 있다 Zomling Bezagurino Panyanji, not Zumono. One day I would have Suti no ina, Panyanji, Terjamono. Zomling Nina Nigmeto Panyan Temni no Bessie, Ista, Bezagur Gamti Grinburta, Chick Le Lenimbur. Yabur, Ching Yon, Zossi, Senki number Dabuti, Ayaxi, Chick Reno ina, Tita was going to choose a Panyan Bachita, One name, Jane, No Chitara Imp. Tight No Chit Uzumati, Nawanum Donui. Dini Tonde, Jembe Simjan Kuni. Bezaguru, Brinigu, Atanaga in a chick, Dogaya Nugunum. Won't got Brinigu shady nanny, won't bachigi, Toning, Tang in a Bezaguru, Grimp, Tosuk, Ning. Chicky Bezaguru, Sema, Granirasu Semsiranchik, George Simjan Bach, Gambo, Simjan Kun, Rixin Pometra, Quebarne, won't but Rixin Pomming in a sound of Parika Shugan, Bernal Lamaning, it baches in Yedum. It baches Rixin Yedum, Rixin Komatabuni. 오치 직진 고방 덥디 예 룸메 배서구리 겐식라니 룸메니나 고고로 통 모노쇼뇽 고고로 통 모노고 치히니 룸메 배서구르 겐식딜아 겐식라니 겐베츠기나 소샤도 모노뇽 겐식 원네 장네 강데 까신 두벌 마이요나니 이친 내 오서 배나 가 나오치 로버르메스가 가나치 우츠 주마데이나 배망아 있음지 루앙니 우츠 무두부이나 우다 지금 배망 아니네 우리 그룹 뭐지 배낭신요 너희다 도와줄 수 있는 바시 고고로 통원불이 로앙이 고고로 통원불이 밀루 내배 까신 두발이니 너희 애당 용서 고고로 못통이 원내 장래 다들 우드 바시 이 당시 배 카스 시아도 좀 메노 원내 장래 샘 넘버티 다 지금 주통 바시 디니네 샘게닌 겹도 샘게게 말이야 차 상호리 우드 바수 리인불 삼에 역시 도노 이나 지까신 죽게 됩니다. 밀롱에 배식 루어 마라 아니 다시 그걸 마라 아니 까신 죽버리지 아니 까신 이놈과 가나지다야 죽바 아니 대범은 미니 개선자나 초르니 다 대사모노 그랜 마데나 개선자나 차이니나 판바르 차야야 판쇼라 아니 룸폭 심지

0: Gormadeu, Tadeno or Bagi Dumber, Gary Momega, Gary Wondumber, Chitsizume, Sonani, Sonani, Shake Dumber, Game Gadumber, once passes here to Nina, the doing a Nigma, which is Unditian, that Nigma, Nimbishonka Unit, Nimbishonka, Hamanitum, Pishas and other piggy, Topjas, I say Piggyonka is a Nigmanit, Nigma Dorwanya, Pagica, do Nigmanyakachi, do you think that Nimbishonka, you talk among the team? Is it Dusucheta? Panyun, Jakta. Chikule lakshwati monombur. Oma dhagbar ishik dhysu cheta urijin guru rumba chese. Nangre gongre. Boyki donla chun yaya shashi nangu nombur. Nangre ingine nalain gilksi nyogum. Gongre ingine nopchoma nyogum. Nopchoma yi pepto yi nangre gongre. Boyki donla chun ishik zingye pepto lo ingine lama ning sangye nyekan chese rangdun zika rangman. Semchen dondaka pepti nye nangu nombur. Ishik ta zingye pepto lo ingine ngadang dondaka pepto. Ngadang shi laro ayin ye pepto. Ijakbar rangsi solepti yakta is. Rangi pe lo tesam mono. Sen nei mono ya yaks. Chik be sen tsijik du. Uri yin guru rumba shi shi suwan tabde yu yinna panyan reyim. Panyan chi ye riri marim sam. Loba nyawa chi na ye somi na shugu nam nu nam minam sam. Umdinde dogba la de yago yinna. Geish rang da chik panyan chi chik marim. Ongo jakbar da umdinde ka samla tong yaksi yongso si. Nangari gongri puyi. Donla chun ya ngatang shi umdinde gati nang ne shi. Nang ngatang aimim nang si. Nyedam bur. Lobo rumba chi nyekka chi naling be changshung dodo nye blangu bu blangu zirai chayi pepdom shi yang adang emim nang si yi nyedirme. Ongo chi nyego chi gobe ning chi gimsan nombur. Ongo dekbor chi naling ning nopur. Ngo blang tengbor yi nye beza guru kren. Nyimme diusu mani yikdu zhong nye, cimme diusu beza guru zhong nye ya uri guru rumba chi binang si nang tono nom. Ongo chi nyeng geda lakbar du. Nangari gongri bu yi do nyizir chaldi dangla chibde zhun nye goche nyim blang zirai ya pepdi nye nang nime. Ich na adang emim nang si chato chi zome nung bechi nye ga nombur. Binang si pepdi nang wana. 이지년에 여름에 체주 뉴스 뭐서 줬니? 체 직년제다 민웅 주비자 민웅 공무에서 배디 예. 어제보다 세상 뉴스한테 우리 그룹 마치 뉴스랑 지금 체주 인부. 체주 TD가 변한 삼통에 있는 레 TD제 체주 TD 넘버. 어제봐 TD제 지금 변한서 잡아치네 TD. TD 나온 넘버. 이지년에 지금 다 보던 아빠 제 인우이나 보던 아빠 제도 체주년에 변한서 충목 뒤진지 인부. 단하고 저 소가 배 아빠 아마 이제 된 모소예야 민도 빼막.
1: 中的年轻人在那边让中出来也是上街用作过，呃，吃那个结婚人呢，上街用作过，他那个也很牛，吃那个结婚人那个也很，上街用作那个就属于一个人，我就跟人们说是一样。我是那个就是速度那个呀，你呢，多少就是这么多那个。我就电视这个中国最近这几个什么这都，一家伙他判断不让人不，以前那个中国最近这个什么，他那种本来我说前面跟帮我的一年，他才就说。 지금 우리 그룹은 지금 통조를 구르고 약물 구능 되는 주스 구르찬 게 변화세 제발 칠래 티리티리 나오고 지금은 이바짓 강보 진이 고소로 다 군년이 고소와 움딘 소타민 움딘 데가 주비야 나약세 사지민 움딘 지제식다 도던 나오고 이바짓 강보 구르찬 게 그냥 지 뒤에야세 지금 이바짓 강보디 어서 습비슈둠 지금 가인네 용서지 제유이나 지금 세 오자 있나 임 세 침묵이 있니 세 오자 있는 아 구르는 것이 약간 지 사전된 임불 이제 내게 나당 빼나 모나모다 대가 있나 나나 우리가 본체에 모는 지가라 모는 나당 오서 지금 이제 나가네 지금 우리 구르는 것이 오서 폐백세 나당 오서 빼나 다들 내 우당 생 된다 당 앞에 있는 뭐 딱상 있는 뭐 당 앞에 약간 나도 먼 분당시 당 앞에 이름 신들의 빼먹거나 내가 제 당암 자 이놈 당암 자 이놈 진행이도 이나 병당에 넣으니 브라에 넣으니 탕감 자 아직 즉 딱상난다 딱상롱이 이직 즉다 식상롱이 덤상롱이 다이드바 롱티디 디디가 배 나덜롬보소 강보에 신감 갖다 진기라베서 진가다서 할 때는 보고 보모 간좀 용서 배 인다들 변 슈스고노 즉 이직 내게 나당 뭔 변 고쇼가 있나 나이 운나 잼디 이직 다 딱상에 우터서 강보 나이샤다야 이제 내게 다 무채고도 제가 지금 내 크롬딘 예간소 지금 대사 문어딘가든 빅 우용어도디 베네니야 다 내 놓게 나서 샹그릴라니든 뭐 나당신 베네니든 뭐 어제 내제 나당 멜롱시 모동을 라이드네 우냥소 배지 그 신감 상제 휴메 랑이 모다 제가 지금 진일라 보에 나오는 뭐 다 우선 말지 고로 이네 지금 혼어 곰베부니 역시 지금 곰베부 우선 말 라탄 제바 마프티 놈 이제 내게 다 나당 어서 다 대변에 동시가 나오지 지금 쇼비슈가 나오지 우선 뭐 다 어서 인디네네 지금 배자 그룹 그린 크리스 말씨 움딘라 골라 크리 미낭 쇼빅 베르미마나 용서시나 갈레 마프티 약스 움딘니 야름 이직 룸바가 미나 배당 바이는 다 통치수 배 원내 당나 메롱 동 라스송 배고 뭐 판인 라스

0: 배당시 뭐네 당네 시죽 넘부 이 잡보다 롬보 질링 가보가 판도는 삼에 그런 넘부 신달에 상지 샤지 토부시 나오 넘부 내니 켈라 탈비 람데 탈바 랑라랑레 시에버기 네 이나시 상나 또 넘부 신달에다 상나시다 게디 마가디미나 티야 이 나오는 상지 이 모두 지직다 대베 뭔가 나시게 단나 주소 모두 임 이첸 지직다 고랑 첫경운이 디 티임부 대베 뭔가 미치 백 고랑 지 장쇼가 데 기르닝 티니 나오는 고랑 장쇼가 기르지지 지 블랑다 이 뒤쳇 그시랑 몰돔 대부분 뭔가 미치시지 저거 카 장라 대바이야 포디 노이네 포지 제 열장쇼가 기르네 비시 블랑다 이 고가 모노니 이 삐니야 상지스 나오는 이다고 대부분 뭔가 미치시 지 블랑다 이 모노 그시랑 블랑마다도 상지 투지 진압 주죽 모노 미치 어디야 볼 다 룸바가 모노 리티다 나로서 이니에 피 베자 그룹도 미크스 디 그랜드 넘버 신다다 겐차고라딩아도 룸바가 마프티 도노 인티네네 로돔 신다레 다이치 강보시 덤치직제 모노를 때네 로돔 메나사몰라디 움딘디 로들 뭐냐고 용서시 대배덤지 다드님베시 베나 세미토 잘라잘라 때다 같이 이니 레임불 신들이 이바시 머리육 탑시 다 나와라서나 라선부터는 우스 신제제 머리육 탑시라디 지약고선이네 다들 다 배자 그룹 판연치가 뒤서 있나 우드랑데 용서시 좀바야야지 그런 곳은 못어디 다날 버카 인디네는 우리 그룹은 운항점이 낭토노스 진들의 우빛이 주나시지 당대 약간 세모노라디 튀니야 역시 지 냠내 약간 모노모더디 Bezagur Bakang, Gringandi Motaka Samdoina, Judanyapur, Bezagur Gringanchicha, Gaji Gatam Banachikakta, 20% Motati, Gaza Kale Motati Latin the Chicken and Mano Shanke, Conse Yapurchik, Dutu Latike, Chic Juda Chinaputa, Matanos Sikano, Chining Dong Ranja Importnakasuta, Naka Chitangi, Umdin the Impersindere, Tateno Tisukanya Purchik, Samon Lati Shanke Rasumpur. 다 이제 하모 모다 딩아 당어서 변은 먼냥아 디 루이니 신들이 다 우나에 용서서 담지 장메티 야 리우티 말소 있나 진가당아 당야야 두두두 라디네 뒤서째 딩은 타모 움딘데 임불 지 너노 삼노 마가노 이스체 직다 피난치는 나야 너노 간호 육 탑시디 야호로 있나 지 두두가 육지 녀가 템디 넘불 이질덴스 지 메모나 용서시 홀다 바다야야 지 베자 그루치 지 제 세상 두상 지가 용서시 지 그랜낭 배행이야 솔뎁닝 지금 마음바이니에 가던 넘버스 로슈타돌레코니 니에무그모노 지금 넘버스 상기 템바 다진게 갈바 쪽된기 뒤응어도 왜 용서 강을 시가모노야야 대샤모노 깊제육 대신인 몰람노 도지시 용서세 지금 딘디 나베에 슈리기인라 가든치
1: 상인노스다다 받마시리 겹지 택저를 먼치 촉시 벤전고룩 파년 숭신앙오 고름 타마짓사농불 Langina Udamaje, Tishu Kanamta Lerim Chitus Langinang, No Tur Udlerima Gishi Tupton Ginilasi, Deshinango Dungrap Nubutanga, Ning Lamatum Patumak Namter, Gorim Damchit, Sanasa Medium Kilohertz Kachelina Kaliti Meter Katik Ning Kablichin Sing Tanaiga Langina Shios Nutin Kang, Tamashidumber Langina Dan Nuptik Chesalang Ning Karmakalachi, Ladi Oni Desh Chilungitung Kalukrolok, Chindachipakterichi, Boygalanitum can and canichixum, Rapne metalok Bundakepak tongchin, Reza, Pimpayimber, Langinada, the Shuknesul, Kachan Shopanang, Lobsang Nobusishusanasa Dish, Chindachipakterichi, Gavatangazo, high altitude, Stadium, Zematang Tawanga, Tawang Archery Association, Ning Arnachal. Archery Association, Soponesi, Kotishusu Teng Langmak, Nade Turemgok, Archery Championship, Ne Mlatan, Zemotundur, Kotsuok Nesuni Uz Mlatun, Mlatan Dendur, Zu Nade Arnachu Pradeshkok, Shengenang, Rang Krikshung, Sungjubia Yukning, Archery Gok Zemo, Yerge Tonyotoka, Kotishusumber Uts Dendurga Sub Junior, Junior Ning Open Yogo Detsen Sum Nigo Noning Linakaje Indian Round Recurve Ning Compound Yogo Linakasum Bechit on the Burr Uts Dendurga Kyundum Team Chitining Mlapungan Zemova Kyundum Mi Jatisi Nyamshu Long on the Burr Desh Uts Zemutundukuk Uji Zegukapka Kutinsovo Nampung Cherampur Kuk Chidi Lesam Simai Gesap

생기나시다 다 시도 내리마 르무치 생기는 동안 거북인도 분양이나시도노 시든 개비셨던 닝모함을 넘도노 생기나 우담무치 대숙 시든 내림닝 롱팅강 동안 그만 박리림 반항 차선대들 생기나 다 늪특주제 니성사사니 생기나 다 슈플리림 아카시만이 딜리케리리에주수 힌디가 생기나 추천 니스닝카멜링하지 아가시와 네 딜리키를 이어주소 인치가 생귤 선어사